0: 아버님 가르니네 아버 뭘 유대둥이네 아버님이 봤으면 럭한게 탄고 능하람 이제 계속 시전만한 있는가 엄마 말이야 우와 이제 뭐 우버 성만이 가르카나니 거야 성만 봐야 되는 말이죠. 그러니까 아 거야는 구투매 또 부팡블레야 아니야 소분으로 쑥 그렇게 아봉 대봐.
1: 니니 양토 니니 양토 이 바타로 고통 와 이 바타 가나 이렇게 봐야
0: 부터. 아니 양 이 바타 그래 야바이 비라니야 사이토스 양 이 바타 그래.
1: 니나무 이 바타
0: 뭐 불러서. 오 이 바타 그래 사이토스 온기자.
1: 하이자.
0: 예. 그러니까 아버님 방이네 또 아버님 프로필을 가면은 그 부팡사라 번 군고 그러자. 누나 과섬 과섬 하트고 호구티롱노 구순만이 말이 그 부팡. 그랑 대마 동아이보. 그러니까 아버지 그리 상간 그 봐. 과섬 반인 보고는 하파이나 블리 부군고.
1: 아본다.
0: 이거니 부군고 하파가니 부군 관계니 랑마 버버 동신이다. 인디안 바서랑 톱테 농신이블레. 그